안만의 아사나기여 탄뚱니부마 공대기 사나사이돌마뻘 방문의 랑고의 사자의 남타타르드 낭낭낭 내범마 시행망한 걸로 인해는

마탕도 못 구돌 담지리 리성 뮤지컬 센터기 세석버싱 사파 통그라타반 비쇼미토나 세이링바 북질 저비 헤이마 구돌 담지리 다비시

마타미세기 구도다 마탕가무 다비르시 사무레 라트밤 나바 서마기 나이톰 콘절다 노마이템 키란 쿠마나 세링바 마타미세 마모

0: 당시 히에 아마 아니 어흠 머리 아이 워킹 잔나 바하고 라게 아이 마마 아이 딸보 아이 아이오키 워킹 잔나 바 토랑 토르게고 아이 하고 래 헤이 하고 라 하고 라
1: 혹시 뿜게야 따라게
0: 아이 마 혹시 따 아이오키 뿜머리 따비기 당시 킹 기립도 따 하고 들어 보러
1: 아이 이놈다

0: 아이씨 와리 사나리 양시다 맞다 미시디 아이 오그래드나 응. 아이 싹탱이 아이 쌍해꼬
1: 싸워
2: 이마 인상하오 루꼬
0: 동니 양시디 자기 인상하오 통독게

가시기나 좀다 다비르시 제요스다 마니푸르 타롬 부톡바 라이스럼 사머짓 아마디 부톡바다 띵방바싱 라이스럼 라시쇼리 유링범 마니시나 아마디 프리실라

아카시마니 인팔게 FM 상하이 진엘리기 내돈도 토름 다비리버시 마탕길로 커치리범 메세세시 매양 인팔 저분 컴퍼니 되기 브로젠드로 로림범나 다비락바니 간비락리바 펌 마이짝 세이스리바 라이쇼미마 세이링바 방가 서마마디 세이랑바나 아히범 샴싱

마당도 못 그들 담들이 나겐 타기 예닝 하리바 펠마스테기 세석부 디네스케 나이톤 콘절다 북한밤 조이전드르나 세링밤디 세골셈 디젠드르나 세랑위세

도리스부 다가체리 응아시기 FM 상하이 채널게 한바 토론 보비람바 아무카소 하나 다가체리 마야암부 다람 녹지북을 러이나나 아돔나 토론 타비리바시 아카시바니 파기 FM 상하이 채널되기니 선독체리바 토론 파랭기 마카차타지라 보이나 아우직 란톡체리 라디오 릴라 아티아세 마추야미 릴라 이바 나우로이범 헤로짓 부톡바 닝타우즘 로켄드레짓싱 아마디 릴라 부톡부다 땡방바 수바스 아톡범 하우직 레이저리 Radio Lila, Atiase Machuyami.

0: 아싸, 이름 혹시 크긴 얘기 모바일도 보. 이마, 그래 이름. 이모, 아이 모바일 오브로. 아싸, 이 듯한 남분이다. 망님 망자를 수는 꼬은 티르게 조시도 오늘 학정이 돼 이염지대 영도 풀어봉도 조홍 없다오게 가나로 영도 조홍게
1: 라오 장호
0: 아이 라 애드는 시디야 아이 가나는 음료로 이시나 아이 조홍게
1: 아 아이 마 만도 가이제 뛰노
0: 아 아이 타바면서 루겐 또봐
1: 나이 쿠오 아이 또로 방에 애나 나래래 이니 시대사 시대나
0: 어 능 자호로 아이 타밤 내려봐
1: 아씨 가나는 아 신비 뛰노 야로 야로.
0: 시앙시디. 시앙 보이는 꼭내려 우야 줘.
1: 아도 세마이 드려봐. 망도. 이만의 비시 강나오.
0: 하.
1: 마이마 밍냐 비드버디. 아쿠이나 선비다 비드 비드 가오이.
0: 오오. 호이.
1: 비다. 아쿠이 망도네 마밍 쿤반 강나오.
0: 팜 팜시.
1: 야니 비다 팜오 팜오봐.
2: 호이 팜기봐.
1: 能忙顿个哩啥了么？哎，咋想的呢？我是阿不懂，他比如一个
2: 哥，会，
0: 没事，我是的，哎，可以做些些，哎个，一起很个，没咋呢？
2: 看个，
0: 哎，罗伊那看个不？
2: 罗伊那还对啦，卡拉迪东看个，就是个忙顿为了说，哎的，大哥们还呢，东搞个过，
0: 거워.
2: 다다디 아우지까리 또 비리게.
0: 비에대기 왕도니시. 아니네 러와이 삼가시 짭짭 중시. 능네 인원도 마디 왕도 한가끄네시 이딩가 사이 강남.
2: 마시디 좀나 강나사나 봐. 마원에 숨 한바니. 프로페션도다 이함나 인터레스 로키베디 나테다.
0: 좀이다. 한밤 토파니. 아이까리 또리시. 아두부 마시기 바쿤 비나바. 짭짭 아이기 아빠나바 프로페션 마디 호지 파볼레트리. 아이 양근의 젤리 종이 혼내리인 하이탈 배샤디키 아팡다바
2: 아두디 가리 타박노
0: 강디 농무수 농당하면 폴리스키 체크포스하면 다 체크토보다 이카게 앙시 포이드로 이거다 항이 보니고 그이도리 아이는 코미 가슈토우디 스테이실레이 보니만 그이노 가슈토우디 하리시 보가이나바 그이도르글레이 후람라 아니마나 이거 아이즈 공범 강대드나 이만의 좀다 하이야 잘 시험드나 그렇게 연접어두다 하이야 잘 시험하기 좋은데 역설리는 콤메바 아드마나 스피케남다 하이 까얌 하피 까리까리 하이노 까얌 똥이 마찬 까이 까이노 까이노

0: 那你 A 那我的行动这里是
1: 行动吧。
0: A기 농 신의 비 말해
1: 가리 농 신의 비
0: 마학도 능가 상담 나보다 히름 코딩 먹다 얌소 타르비니 마기니 하이보다 한니 잉보다 까난틀리 지드라비니 얌 또올라바 미샥아마니 쿵강덕이니 마가 이거 강나락바 자히때릿 목소리 마마마 빵은 다 까이네 기브나 마카들레리 버목바머리도 쉼는 너버 혼나보다 마 미쿠빠마트수 부타바 펑지드라빈
1: 다 그만
0: 마게다 막 한식네 탐비람바 저우인 콘두더기 마땀마땀기 인상 부톡도나 마나 마나우싱부 와는 쉼 마 양빵제비니 아이기 람징람탁 마카다 마기 분치도 힝리 마기 쿵탕 쿠딩 미쿱 쿠딩 아이기 뻑딱도 불러오리 아이시부 마나 마기 이소네네 칼 I'm sorry 능 아이부 마인 떠오르 마레 능 급부 마레 베다
1: 이 타목이 피장 항독두나 셀락 레간제두나 아이는 그 야다 하라오네 독재나 키바 아들 뭐 타모이 시부미라이 미름르가 쓰 키바 마학두 기다 먹다 디 나때
0: 베다
1: 아이 금날 라이박 티비 마기 와리 두다니 마수 아이수 운시 와리에 세 짭마네다 쿠만 걔네 리바 할배부 마나 마나우싱부 잉 신두네 힝리 아이나 이봉이나 마싱기 미행 가드 힝리 마시각다네 아두부 조시나디 다쿠만세 누시나 바카리노 강자드리바 미사니 하이나 하이키
0: 좀미 아이기 이동나니 아이기 이동나니 아두부 마시디 아이기 싱부 섹담 강가바나트라
1: 강래
0: 아이부 가리네는 칼리베다
1: 아티아세 마시우야미
0: 베다
1: 마시우 싱시기 마락다 다쿠만수 아마니 아티아 하이바 마밍 아마칵다 무브수 야위 상바나브수 야위 워크탕나브수 야위
0: 베다 마시디 하이닝이 아이 아이 아이는 온 마이티레
1: 다쿠만
0: 아이부 제유 아이부 티나 묵도 제비오 베다
1: 미석빌리 기대기 이마이 바게 마탐 박드 나우치 사자바 팡락드라바 기티 기름 나우라 키바 분시시나 까나부수 사우 키드리 까나부수 사이 키드리
0: 베다
1: 옹닝기 아빠 한번 와 아무때 수하이자 방암 키드리 나시 수어도 망아 다 코만다에 가림 다 하이 방암 모아 아두부
0: 아두부 그 돌아봐 하이코 마카 하이로 베다 하이코
1: 다다이네 야암나 칼럭세바 마카글레
0: 아요
1: 다다기디 이마레 아이기디 이마레이티 이마부세바 도저게 칼루레 마시카티 아이기 와칼라라 마레 다다 다쿠만 이마부루네 타환비요 아이 다쿠만 기닝 바통나나바 알라마나 하이베 인다비야마 오이크라게 다다
0: 낭게 밤 마퉁이나 이마부세바 도그니 능 아이부디 사우는 고베다
1: 사우디 아이 다쿠만부터 세는 사우디 마시디 라이바키 와니 다쿠만나 루홍두나 라우가다비 다다기 통갈다 디우티기 망골 오카다비 라이바 파비 융기 락스미도 아이부 오요 탐람다바기 와니
0: 베다 능
1: 다쿠만 나기 루홍부기 잔도온도 아이는 소이다네 튼가니
0: 베다
1: 람탕 쿨라기 고예나 다쿠만기 꼭대 예빠도 얌파제다 오마리 닝타 오마사다 마사 만다 오마리 얌파제니 이다다
0: 베다 낭디 아초부 미기리 쳇쳇 까이르부 타모이드부 파진두나 사우닝베이 까이브 까야 쿠듬 전신두나 진반통도 모문 녹봉암리 낭 낭시 피덤나 팜리베다
1: 오 아이씨 가리곰바 마땀 아마다 아이나 아기 분치다 나 그만 뭐야.

0: 나는 신도 몰라봐.
1: 몰라오래. 카멜라 신바 마카자이랑 트랑트랑 바싱두나 아이나 케라가 다코말 우나 바톨락바다 와시르키 사가이 마탁두다 아이부 잉라가 노카우리바.
0: 카멜라 신바가 론 파우너브로 하시바.
1: 파우네 누티기 마콩 쇼움두나 이신사이두나 와리사네.
0: 아이코 앙앙신기 스쿨기 피도 가만히 있다 그래.
1: 카라디 티그레 카라디 돌리.
0: 아치 스페셜루시 시시시누티도
1: 럭실라기꼬 바실로 카메네 신바이 올라가 신비니다.
0: 아이코니 능기 카메네 신바시부 가야함 다리 노마.
1: 라우파리 아마기 자가 묵티 사우니
0: 아싸 너네 나 강드레다 이제 아쪼우벌은 빡리드나 나 빠쪼우부도 아도 묵쇼우라
1: 자위
0: 카메네 신바는 문무도 아이암쟁니
1: 장루시다나 이행오
0: 너 빠싱드나 이부 푸게나 해로이드로
1: 예 다쿠만 보 가나나 푸도이바 다쿠만나 아이다막 방비리바 마테인 가야세 아이나 이 빠싱드다 로이나 리토이 마비마 빨리자드라바 아이야마디 유파싱이 아마뜬가이라 베쇼르디 다쿠만니
0: 우마
1: 콩탕쿠딩 타박쿠딩 다쿠만기 람징 마카다니 아이노 호나리시
0: 우마 능 쪽타베야디 앙앙싱네 파르가 능 와바파도이니
1: 다쿠만
0: 오원 부분치마 포르카다바니 나시 비카리 하잉시 비카리 하이바두야디 나시 싹니바 하잉느닝 토렐 하이바바 칸도나 망타라가 에코 힝가다바니
1: 다쿠만
0: 탄타르 앙앙싱부 능나 테카란가다바니 모이나 라릭 파워 로이즈리 파워 능 모이브 상가다바니 아이나 비바 마탐도 파워 앙앙싱부 라릭 파한가다바니 모이나 톰닝 앙코 마탐다 아테이 레이트르수 싱등 모르수 비탁비오
1: 파할레 마이 레이트라바수 자루 타두나 자루기 맹한다 파할레
0: 우마
1: 타발린 파라가나 타반다 파
0: 아드니 능염 포고 강비염 깔루고 아이나 비기바 용샥 밤비싱두 레샤비 파드리바
1: 레샤비 가박가박 파오레
0: 반도께 안 와리잖아
1: 자히 아마니 무레라디 팔라 아니다
0: 욕작 밤비 양카이도 로이니 힝바
1: 니 포타레 모 힝이 아홈마마디 시크레
0: 로이디 용작 밤비 아마디 용작 시키 안 팔라 리싱 리싱 못 팔라 칸냐브라 리싱 한번

0: 이마하더네 이모기래 밤따오 이마 이모도 우나게
1: 이마
0: 이모 오이자라게 하이두나 목포아싱도도 하이루게 이마 이모부 우닝에네 구만
1: 이마

노비오비기 본시다 아무땅 방자바 루호 마독이소 마탑다 마탐구 이내다기 냉자르바 다쿠만갈 루호 나시디 아히와 칼세 랑랑시 지마이타네 사이바 징트라우 밤비사 나코이수 궁기 농주가 사나리바 헤이릴 뚜레 낭쇼 궁기 농주 락바다 하라우두나 라우나 코네 셀리브라 라망탄나 상트릭 상리바 하나우 밤비사 낭쇼 궁기 농주 락바다 하라우니 자고이 사리브라 나트라가 하라우 마토이 마르크다 아이굽나 이바싱기 담아 나코이쇼 아바하발레이브라

0: 쟤이래 쟤 원강호 엄마 엄마 엄마 왜 이렇게 더럽게 쟤 원강호 엄마 씨 그리로 접시대
1: 나
0: 쟤는 소리로 엄마 원강호 씨
1: 나 그만
0: 엄마
1: 하나님께만 복심하대 나 그만기 냉맛 동안 막 넘로이다 오래
0: 빨리 돌아가시오 엄마 엄마
1: 나 그만기라만 또 온도나 아이 잿빛 아름다워
0: 엄마 엄마 엄마 쟤 어디 있고 까이노 까이노 나는 가게도 뭐 아이오 까이노 나는 가게도 뭐 엄마 까이노 나는 가게도 뭐 쟤
1: 아기
0: 엄마
1: 아기 말 하이바 테라바이 버싱도
0: 엄마
1: 마시 아이보 너희랑 가니
0: 엄마 쟤 애고니 모시러 아니 이거 봐 비그라마니 낭네 낭 어떻게 게임도 가는 게 너 어떻게 게임도 가는 게 너 불어 먹고 있는 거 바람 신기니 쟤 학당 보다 오는 거 왕왕 게 너 쟤 왕왕 게 너
1: 나다
0: 엄마 엄마
1: 아이 와이 항릉 항릉이
0: 엄마
1: 하도 보
0: 엄마 엄마
1: 엄마 남실력들
0: 엄마 엄마 엄마
1: 아이 남들
0: 엄마 쟤 너를 봐 엄마 엄마
1: 저를 팔래

0: 나 아마송 코나이 아시기 라이릭 마익 쳇파 미오이 코딩마 볼런티어 티처스 오이나 레지스터 토비바 야이 볼런티어 티처스 아마 오이비두나 이사기 이몽다 레이바 이사기 라이카이다 레이바 이사기 디스트릭트 레이바 이바 파바 마익 쳇다우다바 미오이부 칸독 피두나 올라스 애플리케이션 다 러너싱부 레지스터 토비유 아이코이기 람담 아시부 리싱아니 콘트라 파우바다 미봉 코딩마 라이릭 마익 쳇파 람담 아마 오이한바다 아돔 수사룩 야비유 파우젠저리바 스텔 리터시 미션 어토리티 마니포르 디파트먼트 오프 애덜트 에듀케이션 and government of Manipur.
1: Shishu Nistha Niketan Iramdam sigi khwaidagi kumang chaukshina matam gi khonglei tungina inat pungak chaduna chatliba CBSE gi senior secondary school ni
2: hawrat liba mirol na malem gi lengmanab singal lamba ta bangam janaba pre nursery digina class 12 phauba mahitam ja phamni na wasing na achetpa achumatam liba mahikol shishu nistha niketan
1: class 11 science arts commerce stream ahumak leiba shishu nistha niketan bu mamutana khangna bagi amat tangai ra balambi di angang singbu mahikol sida tamduna loina Rabatada Kaminagani.
3: Housing Traffic Control Police Wing Manipur na Bibirakpa, Pungja Sidda, Lady Ba, Informanungi Traffic Pibam, Mayam the Pautum Jedi. Housing Nitiapa to take Lom the Gilak Bada, Post Office Rom Gi, Lambiesi, Maya Oirup Wena Chili, Loinana, Western Gate Kangla Rom Gi, Lambida, Nitiapa to talk. To take long the gilak liba lambisu, may I wear up on a chili, masigaloina na, kaishampa junction longi, lambiromda, hodam letter crossing ki, my kidasu, may I wear up on a chili. Masini punja sigi housing wear about traffic update.

마당다무 그들 담자리 전후 IPS 불마세다기 에지마이스남 아마디 중캄 상기타 아니기 콘젤다 사나톤농 톰바네 사이랭바 아마디 비벡 엘리 중탐나 사이랑바이세이

가리구마 간다 마나 이망다 팜나라바 와이엠타수 하이다 팜리 이슈 옌리 마부 빈마 하이비드무디 레이가다우 만제 아두부 따따나 타무이드기디 하이리 낭디 에이기니 하이나 다한자리 아토이바 소람기 나이툼 콘젤다 마사망나 세리앙바무디 람얀바 엠지나 세랑바 이세이

0: 빠지나 파자칼락 빠지나 이미때 이자 오르바 거기 밑에 좀 뭐삭 빠져보지 우르키 빠지나 우르키 빠지나 자식 팔로로 미나 자식 고통 바라카 메꼬나 하나음 테리 하이드니니 이바
1: 아예 딸인들에서 그렇죠 저
0: 마시 하여디 이바 나 시에니 이바 이거 다가절입니 이바
2: 그리누 하자
0: 영비유 이시들 얘기 들어봐 저 이따라 망아 군지 바라파고 나 지파고 이시기 아무도 믿는 믿으나 이바에 용빠는 데리 보지 나 시에니 다가절입니 이바 아도 뭐 이바 나 시에니 감자로 이 혹직래 미나 이번에 전업 비즈니스 가이고 파트너농도 독도나 핵래기 들어 투어봐 나 시엔디네 필요해는 너 아마 이거 붙인 적 그니 봐
1: 그래 봐
0: 이봐 야 이거 지금 비행한 거 얌나 그로 또 우리 와라 되고 하여간 나 전업 비는 흥도도 방한 거 얌증지나 구디정에 팀은 어떤다 이마 하지나 이 짜증지기 아와 비범도 나 시엔 영번 감들 오이들이 봐 이 짜증이 시에도 잡아먹는 두번 더 감들어 줘 이봐 마마 당대 이 와랑래로 이봐
1: 자 어다닝들의 절로 더보사 억장으로 서울들로 서울 미나니
0: 이봐야 서울이 서울로 나 시에 왕도 한 거 저기 봐 후지까지까 나고 뭐 무슨 뭐또 바자그라비 뭐 나말라가 다잉어 다잉어기 항해 뿐치지 나오면은 저래게 다잉어기 뿐치기 제발 뭐 또 놓는 평적에 핵하나라 봐 이봐 이봐 이 거리 금비 그저기
1: 스타닝들의 장모도 돈 받고 다
0: 이봐 서류 처음으로 거리 금덕도 합의고 봐
1: 하나 우리 좀 마치 짱주로 선호니 만주니 선호제 아이 두는 저거 뭐 단안단안 할고
3: 아 그래 뭐 아이락 전에 그래 뭐
1: 하면 아니 뭐
3: 스카탄 같은 형 그래 워러 위아들 그래 뭐
1: 링스 없어
3: 링스 아니 아니 그래 뭐
1: 하고 이비엠 어디야
3: 아 마사 끈에네 암 하라오는 보내 저런 많이 도다 마가 얌 루는 자네 띠네 저비 마마네 비도 끈네 형 먹다더나 마디 락고 야우드레 아이 티엥 아주 티엥 야우드디 욕지로르게 나 욕선자라 보니
1: 그냥 끈는 엄도 보는 해고 뭐
3: 그래 뭐 마기도 끈멍 엄도 만드레다 키드니 아니 먹도 페로 비니 그래 뭐
1: 그는 무슨 비기 되는 버디 뭐 안간 거 뭐니
3: 호이 호이
1: 아마도 뭐 기니 별로예요.
3: 그럼 뭐 실라이브 그때 멤버 해도니 아강 할기 와래티. 아이기 선우 비두고 뛰는 저희 해보기 와강 나타나. 마마루 크라비 뭐가 마가도 야 라이르는 능 레이저 아강니. 한덕시 마지아레 펑드나 머리불 유니버시티 더 리서치 동네 소원의 자리. 아 뛰는 자리 소이기 선우 비네마네 빅터는 누파마 차마가 모이 훔실 우르 차나 뛰는 자분이. 한덕시 모이 훔 뿐에 UPSC 엑잠 타미나보다 라이브 퍼드나 빅터 하리브 누파마 차도디. IS phangle kari khan mano khangde police officer oini IPS oini lawrne ne kan ne tawri
1: noi bi me dia
3: bi me gina income tax ta taxation officer oini phange ko
1: pa ni
3: noi pauni ne
1: hoi nang ni soina social welfare minister da
3: hoi
1: ai kang noi bo khari ngel de kam dawne na ai nal ma
3: mi moi la ka inspection to week re ai bu suk ko bi rakta na ai u nazar ure lupa crore ma gi sen thang di moi ne pibi re kurai bu
1: noi pauni
3: ne ma kurai bu wi ta women cha na kau jaroi kurai
1: ai ai kari to women one ko si ba ᱢᱤᱭᱚᱵᱤ ᱟᱢᱟᱱᱟᱵᱚ ᱟᱝᱜᱟᱢᱵᱟᱫᱟᱵᱛᱤ ᱯᱤᱱᱤᱠᱟᱫᱟᱵᱱᱤ
3: ᱦᱚᱭ
1: ᱮ ᱟᱛᱮᱭ ᱞᱟᱭᱨᱤ
3: ᱟᱛᱟᱠᱯᱤᱭᱚ
1: ᱟᱠᱚᱭ ᱟᱝᱜᱟᱣᱩᱫᱩ ᱠᱚᱭ ᱱᱩᱢᱟᱥᱟᱢ
3: ᱮ ᱠᱷᱟᱭᱢᱚ
1: ᱯᱨᱟ
3: ᱢᱟᱥᱟᱢ ᱠᱟᱠᱛᱷᱟᱞᱮ ᱟᱝᱱᱟ ᱥᱟᱱᱟᱢ ᱯᱩᱨᱟ ᱱᱚᱨᱢᱮᱱ ᱛᱟᱨᱮ ᱟᱭᱱᱟ ᱥᱩᱢᱟᱵᱚ ᱢᱤᱭᱩᱡᱤᱠ ᱠᱚᱞᱮᱡ ᱚᱱ ᱢᱤᱝ ᱪᱟᱞᱟᱜᱟ ᱠᱷᱟᱨᱠᱟᱛᱷᱟᱨᱤ ᱮ ᱠᱷᱟᱭᱢᱚ
1: ᱠᱚᱭᱱᱩ ᱢᱤᱭᱩᱡᱤᱠ ᱠᱚᱞᱮᱡ ᱟᱵᱫᱤ
3: ᱟ ᱠᱷᱟᱭᱢᱚ ᱢᱟᱨᱟ ᱞᱟᱠᱯᱚᱫᱟ ᱤᱜᱤᱫ ᱞᱟᱠᱯᱚᱫᱟ ᱵᱷᱟᱭᱞᱤᱱᱟ ᱢᱟᱱ ᱢᱟᱢᱠᱷ ᱞᱚᱭᱱᱟ ᱡᱟᱨᱮ ᱟᱭᱩᱠ ᱠᱷᱩᱫᱤᱝ ᱤᱢᱟᱨᱮ ᱦᱮ ᱠᱷᱚᱝ ᱵᱩᱥᱛᱟᱵᱟᱫᱟ ᱟᱢᱚᱜ ᱡᱟ ᱡᱟᱱᱛᱨ ᱠᱷᱚᱝ ᱭᱟᱢ ᱯᱷᱟᱣ ᱵᱟᱦᱞ ᱢᱟᱝᱞᱮᱢ ᱡᱟ ᱚᱭᱫᱚ ᱤᱜᱤᱫ ᱞᱮᱨᱤ ᱮ ᱠᱷᱟᱭᱢᱚ
1: ಬೈಲಾ
3: ಹೋಯ್ ಹೋಯ್ ಕ್ರೈಮ ಅಲ್ದು ನಮ ಶೇಂಗಆಂಗ್ ಜಿ ಸೇಮತೋಕನಿ ಇಂಗೋ ಮ್ಯೂಸಿಕ್ ಕಾಲೇಜ್ ಒಂದು ಮಿಂಗ್ ಚಲನ್ ಸೇನ ಕನ್ನ ತಕ್ಪದಗಿ ಐನ ಮಾಬು ಥೇಮಗ ಮ್ಯೂಸಿಕ್ ಕಾಲೇಜ್ ಅಂದ ಖರ್ಗ ಥಾಜರಿ ಮಾ
1: ಮಾನ ತೋರಿ ಥಬುಕ್ ಮೈಪು ನೇ ಹೈ ತರ್ದಿ ಕೈ ತೋ ವಯ ಮನ್ ಬ ಭೈಲೇನ್ ಖೊಂದರಿ ನೋನೆ ಮಪಾಯಲಿ ಕೈನೋ ಹನ್ ಮಾ ಅಂಕಲೇ
3: ಕೈನಿ ನಿ ಜಾಯಿ ಕ್ರೈಮ ಅದು ಐಗೆ ಇಬುಮೋ ಸಿಗತೇಲ ಮತಂ ಖರ್ಕ ಲೋಯ್ನೆ ಜಬಸಿದ ಐಗೆ ಎಕ್ಸ್ಪೀರಿಯನ್ಸ್ ತಾ ಕ್ರೈಮ ಬುಗ ಮಾಗ ಸಿ ಮಪಾ ಮಸಾ ಮಾಂದಬ ಕ್ರೈ ದನ ಮ ಗೇಪ ಮಿರೈ ಲೇ ಬುಗ ಮಮ ಥೇಂಗ ಜಬಸು ಸುಖಲಿ ನಿ
1: ನಿ ಪುಚಿಬಾ ಕೋಯಿ ಪೈಸಾ ಸಿ ಪೈಸಾ ನೇ ದೈಬು
3: ಹೋಯ್
1: ꯀꯔꯥꯏꯗꯨ
3: ꯅꯣ ꯒ ꯒ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ꯄꯣꯝ ꯅ ꯆꯦꯛꯁꯤꯟꯅ ꯁꯦꯟꯅꯕꯤꯕ ꯕꯤꯖꯤꯅꯦꯁ ꯇꯨꯗ ꯉꯁꯤ ꯈꯨꯔꯥꯏꯕꯨꯡ ꯃꯥꯏ ꯄꯥꯛꯏ ꯈꯨꯔꯥꯏꯕꯨꯡꯅ ꯁꯦꯟꯅꯕꯤꯗꯕ ꯏꯆꯥ ꯑꯇꯥꯡꯗꯤ ꯉꯁꯤ ꯈꯨꯔꯥꯏꯕꯨꯡꯒꯤ ꯅꯥꯛꯇꯒꯤ ꯂꯥꯞꯅ ꯂꯩ ꯈꯨꯔꯥꯏꯕꯨꯡ ꯃꯄꯥ ꯃꯃꯥꯅ ꯏꯟꯕꯤꯕ ꯆꯥꯛꯀ ꯅꯔꯁꯅ ꯏꯟꯕꯤꯕ ꯆꯥꯛꯀ

0: 끊어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1: 오케이 바이.
0: 다음 자리 앉아.
1: 할로 셔. 아기밍 아당. 닝싱 미리고. 뭐든 뭐 나오드네. 염시대 안 먹는 생부야로이. 야르게도 염시기야 꼬이보다 안 먹는 나샥도 우리가노. 뭐든 뭐 나오고 튕나르드네. 그 송클리한테 꼬라가 렁리에는.
2: 미시 얌루시네 되라.
1: 미시대가.
2: 생각할 일이 가이다.
3: 에이, 에스피셰. 마파 마마다 구이노 구이네 레네 덤리 마 시부가 가져.
0: 오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능 아비안 좀.
4: 자자 카라 카라 땀능 앙나 비우.
0: SPC 세히 오홈 오홈 레가 트랜스퍼 돈 오버니. 아도 디스트릭 아마다 SP 아마디 돈 레니드나. 마도 아이기 미오 이거 너무 강해나.
2: 나나 사실까지 오니. 아테 샤이 사실까지 까리 오니가 강나라가. 목나 강강나 어디 파도. 아이 능까리 오니게. 아 에이 능까리 오니.
0: 아이시 스코트 비우광 등 하이시르 강데. 스쿼드 커맨더가 왜래게 나이븐 와이드 우미 암 탱내래다 한다지.
2: 스쿼드 커맨더가 먹었다. 라는 집에 미시오 마침 잠을 해버리고. 넝 하도 우라. 에라치 역시 내게디 타박 따라다까이도 우자르니까. 넌 하도 우르 왜래나.
0: 아들아.
2: 아이씨 이놈. 아 이거 왜 나 입고. 아 돈이 야다.
0: 어이 너만 손도.
5: 哎，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

가나 까빠도 까나 만든다 우디 쓰고 이봉오 당진막 학던 우리 입에 만아 아 선아 꼬는글 쓰라이 피샵함다 레이리베두다 까이티엔토 할라게 칼라두나 선아 입에 마세 피샵함다기 푹 하우갈라가 진우짠비 라옹니해 까이티엔토 오시네 굳이 레이루세 크리노 코이 선아 입에 마 눈매듯이 아 여울에 뻐이르부 파워보부 Matam masih dekam hanya numi dangwa ram sunat na asai di matam zat itu dengan maroida. Kerino ibu ma pengbi sak janing abadi nya. Watiang bangun bat tiruno. Pungni pan tagera tarat tagera hek tasabaya rabani. Lawhe cacih dana mang thadana tuibi si toglagle.

ITL 핵이요 뭐가 신우디 굳이 요 몸선선 그래 IBM은 선하디 몸이 뜯고 잉잉이 마기 타모이도 땅둘레이따 아픔 강다도나 영보다 IBM아 큰 눈은 승리월로 걸레이버도 핵우리 호신우가 코네낭바 아들레 리버스 ITL 아이랜 비만 봐라 아두가 문우타이벙 미만 봐라 아쿠이 타이비마나 아목대 캉나 실라오 하이루소노 잔비 살론헤 파니호 장실리 뚱빠라브럽 이나이 ngaibangamde thuibido changchile hare khamnu gi manak ta chap lepaga hoitai bi ma sa khangna je akari ningkau gi mi kya chari ge gar gar het tak chal tai bi ma

응아, 마디 이다구 보로비 망르 킬러가 동저이 남이베도 헥더 징어징어다나 진반 깡메이도 마이쿠 와와 깜톡두나 리럼미에 단자두다 마모모 훔쩡질럭다나 코라미 바이붕아 나몸 아니 슈르바니 바이붕은 이 도움 땅아이 와버도 마기 더먹다 까나마따 레이저드레 하이 아이 코이 데레이루르시 푸라바니 파레다이 빠기 랑렌비에 메 샤나 한

숨나 쌍질러 뽑았답니다. 비원비 말했다. 숨어 칼리 숨 칼리. 이마이비야 마 비원비. 아도 버릇 파이 파자크라바 마짬뜨가 파이주 마짬뜨가 간제겠다 보니. 비야마 시영비 우야가드라이나. 비원비도 너 부토락바다. 캄노나 따비야마 마시디 카라카직당와리. 아도디 아마무 부토비로 하이드나 마탕마탕 부토락바나. 프리퍼좀도 부터러 봐 맞담도다 캄누노 패터가 따이베 마마 시디 마야즈라니 하이드나 싸우그러마 프리퍼좀도 레이리 하르가 따이베 마 파레파레 요비로 하이엥디네 렘레잉아미 티네시 렘레로 딱트 꿈다르가 아도 간타가 비르무 아이코이숭간 탈락서르게 빨리붕어드네 세곤 파우생 한게 담마니 파 꿈바야로이 하이두나 아숨나 쩨크레이

0: 아파봐 코이 부크라이브 꼬부게 마틱사르바 코이 부크라이브 꼬부게 하이바제 호기 베가니 오이바 코이 베기 미잉데 옌바타르가디 소랑나 호기 타입 에 코이 부지데이다 코이기 마싱제 리싱타룩데기 나 리싱니판 박 레바타르가디 마두 아파봐 아람나 링나바 마틱사르바 코이 부 아마니아나 롱네 하리포세 나사기 브루트 젬버 하디 코이 마루콕팜 마카이 텐탕바 젬버두기 와리네 마풍파르바 코이 부어머 퍼즐 레타가디 각싱 생방음데 아디 각싱 아가 무슨 모이다 상나보 헌나라카니 아도 아링 먹코이다디 마도 생방음어요 아리기 항모이구머나 상 다르가수 마지 먹코이나 좀 마탐 카라 마사마 돔다 낙톡 접어가미 아도가 코이네 크레 양절라가 항모이네 싱마도 파독 바신 돌가 가슈도도 볼이티 하이제닝이디 사이언티픽 비키핑 퍼즐나 도마탐다 코이 부도마 뿡파바 코이 부어머 어이가니 아도나 코이네 마라먹다 잉젠 마탐다 하우지키 하이디바 코이 영나바 싱두기 아코이나 아야마 스럭티 로덴강 토봉감가니 아르가 마치자 팡더바 판타 아코이기 다트 페로 하이나 칸나리바 와팜지 미에데이나 옥토버 타바 시마능시다디 아코이나 카라헨데 영신비바 아머리상이 아드나 카라바이나 영비도나 하마탐다 마지 마친자 팡드레 아르타가디 농 슈브나 람나 파이브중감드레 람나 파이르가주 다히 로범지 폴레 로범지 티바캬 팡더바 아무슈 마나 람나 파이르가 할포마탐다 농 당바데기 마기 콘종나 파이션 방금도 알 코이지 뭐잉 자자자 다 타려고 아두나 시기 마담다디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 기 땅아이 파드비 아무케 해나 다르피로 신어 회래요 아 코이나 농 다가도리 같은 농 다리 하다가디 아 코이나 뭐부 피딩 떠비바 하이드나 마신작 타비바 마생 마신작 타비바지 미오이 그러나르 코이루 비디바 신이나 그런디 마두 야암나 기바 오이나 카네 그런디 아 코이나 에 마담다 마시 시니 하비디 슈거 피딩 떠네 아두 다가디 슈거 피딩 떠라가디 마두다기 톨록바 코히도 시니 여러가니 아드나 생다바 코이 토르가니 하나마야 롱네 마시 코이 카림타 키닝아이 렉테 코이지 마기 신팜도데 암 하이싱법 아마니 아나 숨네기 시니지가 마코이나타 싱나 록서리바 코이도가 챙나마탐 코이도 봉모빠기 산시암 왕범람 문 승참 참나한데 아드나 마사기 슈거 피딩 하나 코이 코이기 마신작 타비바 마탐다 코이나도 되지 코이도 힝네바 같다 말로거니 농타르 마탐다 막 바이토로이 르마 힝네나 보호나가니 마사기 하니 프로 시즌 하리바 November다기 March April 버 시 만웅제 나르 모이 숨레이도이나 아도나 마나 야암나 와바 땅각 다트페로 시대지다 아코인 마부 피딩 떠비바 아디기 아토파 아무나 마탐시다 마기 영나바 카라나 멍원데 헤크 란다비리 마기 마루이바 영나바시 나리엔 코이주 하이네 아르 코이 무주 빠네 마이 마칼 마칼 카라레디 아도부 마야암나 마니포르다디 나리엔 코이 하나 캉나바 아소바 코이 코이 무지나 마부 헤크 사토피 아두가 코이 무지나 마지 헤헤크 라가 마기 아코이부터 파이마탐다 무지 마판 토팡음데요 아도데기디 코이 무지나 마기 토로퍼드 룸마가 레게니 아두가 모이디 힝나가 시야나가 사방가 메 아두나 하이브 코이 무지기 악낙통나 바 코이노 우파이 크라 티비 바타 아두나 가사기 마신자 팡드비 아와밤 레레 나리농주 타기 람나 파이비 아와밤 레레 아두 아무슈 영나분다 란다 산바제 시부 다르로 타 도록 심먹티 코이나 모이부 파제는 영신 비바제 아코이 사이언티픽 비키핑 하이디 바가닉 오이바몽다 코이르베기 우파이 시다는가메
1: 야몽아지오자다 마카타르 코이나 코이로이브시나 아코이브기 피범 간바다야마 자오 토당 로위이나 하이베시기 마당시다 코이 탐바마탐다 마기 팍 자오베 에리아 코이 부오마나 간가다바 도이나나 마히마롱싱 타바기 마당스 야리고자 시다 마토 크람 크람나 아코이브기 피범세 간가다오리바노 아도가마시다 마루오이바 반비나 징바 타바야브시나 카리카리 반비싱 마킨 탐비오
0: 반비디 아코이기 마판사바 마히야바 반비 쿠디마 코이나 헤타 로이나 밤 아두가 코이나 마기 하이네자바 몽다 하이타가디 멍원다 아픈바 비비다바 마나 코이부다 상바다 코이부 문응다 타박도 오마탐다 아리 코이부디 톨로포마탐다 바이마탐다 아픈바 비다바 아두고 마칼기 코이부 바밤이 아두나 하이디바 코이부 문응지다 코이나 코이라 하피 코이라 아마가 아마가지 코이나 얌 낙선나 까이나 낙선라 핵 탐모타르가디 코이라 싱지 아마가 아마가 플랍 삼전나가가 뭐이지 코이 코이로 포마탐다 하이젯 하가기다 다 코이 핵다 코이로 보다 코이 얌나 망바 아마 핵다 통래 아디게 먹다 얌나 라토르 주야다바 아디 얌나 낙선라 주야다바 아두나 코이라 아마가 아마기 머락다 아디 코이라가 코이 부기 머락다 람나바 마이 스탠더드 상 말레리 마시 소랑나 밀리미터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아 따리

0: 하이마, 가리노이 핑 핵핑하다나 파우싱 학당 파바시다 푹푹 허갈리두보 가리 야오르기 하이바
1: 가시오디다
0: 이몽아 묵상 수망아 묵톡 가리노 떠위리두보 니에나다나의 학대수파오
1: 아스 낭나 마루올라마
0: 하이마 세겐 세터디니 마판 톡라로이 허직다 하이람러가 피에모 헝글레이두보 가다에 묵사피도이노
1: 아이 미우나다바야다바말레레
0: 가나이 미노 하이바 가다이와이데이노 하이브니
1: 아스 타이베마 Nang sidi ne untuk nak kupatlah kere.
0: Kau ino hang daya bro, matam siga.
1: Kuiroi ingah hek ni. Hek unda bagane pat lah kadang.
0: Hai ma. Garis rom desa piri dibu garis oba pu biga dori bro.
1: Hujuk bu, aina gari macam adu amung thau kiga dana ne.
0: Oh, sahi tarataruk taratere kia ngang nanti ko. Iya ngaga thau biyo. Nang hau rado yono thau biri dibu. Iping ek ping adana.

0: 낙타바네.
1: 구라, 아이 가시 수 락셔리에.
0: 아이 무거워. 아 싸고 싸고. 세 시대 뭐라 하래래. 헥터 깔깔로.
1: 파니코라.
0: 아난저 오늘들의 철 키워도 까야디 누가 있더라. 카직더니 걔네 키워. 아도 나시도 우로 하이나 담래. 막자 톡티 이몽들레이네야. 하이 가라가라래. 하이 난나마도 미라이하요. 드디 붕어, 그라수, 가리가리로 타바인 칸카타 오르게, 퍼묻고.
2: 나시디, 맞다 묻고 이래보기 동시다. 오나부터 알아보라. 아마 대수 흔 기드리바 미울, 낭디 까라이들 롯놀이만 하는 마케.
3: 가리 딱 비게 다보노.
2: 냄비, 이스, 까야하드 피범 속질 남나봐. 농부, 알, 오이라바 하이버더라. 파우시 얘기 마 폴, 따르바 찐하도 파우구나, 망한 방암 들어봐. 낭기, 카자에게 삼부르어도 못한디. 익 털어봐, 운사르다. 뭐, 역칭을 내리. 많이 맞던 마마기, 아이길래 믿으니.
3: 나할롱 수락 비람이 하이버더라. 가리 하이비가 다보노 또미나 숨나이리 바시보.
2: 아이보, 강들어봐, 잘라. 마마이들 녹태두나 레이비두수 홍남들이 아두나라 넛들어가 랑깍랑깍 마이뿜바 허우리바 꼬이시나라 한 옵남나바 빠와리 안오 뿜남바 두개마 닥다 아이나 옵리바 뚜삐시나쇼 아이보 강내나바기 빵을 레이트레 아이나 디나 때마세 마땀나 뿌르키바 석담니 나망시다 렘비 아이나 까리니 하이나 헝가돌이바 염신의 까나하기 흥무라그나 까리
3: 까리 있다 울어보게 까리는 솜나 밤비리보도보
2: 아이씨 까이 너무 숨칼로래 나때 아이나 항자리보세 라는 간비가노 아이가 와리 사나자름바 헐시보
3: 이마하게 핵복 미나바 마마니
2: 마마
3: 호이
2: 오 아도 까리고 마마 땅 항자닝도 나타오거니 신범시다 마이 원신 비럭벅 그 얌구이 비럭벅이야
3: 바나디꼬 이래 세히 꾼묵 수럽마가니
2: 뽀찌 싱시부 사바 예쁘기 와클론시부 까름 하이나 우럭키벅이야
3: 과이뿐나 먹식나 마둥 악다니 항비리바 캉디에다 분시시 미빨 땅인데도나 땅닝 아일레이때도나 아이나서 숨밤자바가 숨호나바다기 비범세 열키벅이
2: 타우나두기다 막 타긋자리 신품 상도고 아무것도 영자닝이 야비가더라.
3: 영한자닝 뭐 아기 크라우키 보톡싱아도디 메라드 로이나 사트크리.
2: 가이수 가이데다. 아도 세히수 아이나 할롱가링 칼리.
3: 호이.
2: 아밍 헥타 까오르게 아돔보. 아 까리 까이 블레이브게.
3: 가이수 가이데다.
2: 랭막 랭비. 까리게노 아이 밀우드 하우르클리브 비라.
3: 까리다 오라보기.
2: 가리셨다고 돼. 신범시다. 아이 부수 그랬던 비바 야가더라. 아이수 야암나 해닝이.
3: 가리기 야다다기. 앵원들 락도 나 땀키바 미야미암 그래.
2: 루리바디.
3: 가리의 신바 레이비바기.
2: 설가하기 타복 사암각등 떠오르보시나.
3: 오.
2: 서톡서 진지다. 아이는 간자리바.
3: 아두디 락비닝 번호 밑 아마다 아둠 락비바다 아팅바 탐자디.
2: 아두디 아이 하이앵라 흥실라 묵. 라케 소이드나
3: 호이 파니
2: 나 시기디 짤게

동안 바 마칼마틸 기 토롬 가야 란톡 두나 타한 저리 바 아카스바니 임팔 기 메가하르츠 차마 홈데스 믹 망아다 산독 저리 바 FM 상하이 채널 레기니 하우직 풍포 마시다 타비 리버싱 기 다막다 부두나 락처리 굿 이브닝 마니푸르 아돔네 SMS 아마디 왓츠앱 메신저 기 코탕다 코이다나 칸비락바 필미세이 나트가 마타미세이 싱 란톡 두나 타한 제가니 타로마시기다막다 에코이기 탐저리버 모바일 넘버 9863102016 하이리버 넘버 아시다 따비닝바 이세이 칸비락나바닝 싱저리 아동게 메시스 나이제리